0: 알아.
1: 예. 아이타. 헤헤. 아마 가마 가마. 아마 달래 오크라 달래 달래 리흐비아 리흐비아 달래 가마.
2: Es brutal, ¿eh? Está mejor, está mejor.
1: ¡Vamos, vikingo!
2: La noche.